0: 죽었을까 봐 이거 뭐?
1: 오케이는 싫어. 말랐나? 나 운치상 거의.
0: 녀석이 말랐나?
1: 오케이. 브라이언 또.
2: 오케이 브라이언.
1: 오케이 해요. 오케이. 오케이.
2: 루키. 루키.
1: 라키 릴리로 오케이.
2: 라키. 라키 준다.
1: 어. 이모 이차.
0: 이차.
1: 이모 이차 봐요.
0: 이차로 가.
3: This newscast is brought to you by San Miguel Beer. Pilang win sa San Miguel Beer. Join now.